0: 대포대
1: 하리 소라
0: 오롱오 머리여라 가오라에
1: 케이지바이 예이 use a crack up 코르르마이
0: 포크르마이
2: 키아 토이펜 키아 마우리 키라 인더 레슨 파